0: 안 됩니다. 내 머리 손을 나가요. 내 프로젠 바람이 맘이 아디오스. 지금 머리 안 꺼내릴 거니까. 이비바는 모라리.
1: Buscando la canción que nos has pedido, buscando la canción que nos has pedido. La hemos encontrado, la hemos encontrado, la hemos encontrado.